그 번째 메도 노란 연반한 매우리 FM 1.9나 메이론데 USB 레디 메도나반 보도가 노란나는데 메론데 다른 메온다예요. 약간 고이라로 나라다 인가 이완우한테 메네사야 보라이 워와. 데 메론데 다바간다예요. 다간다니가 바고테 메도한 번도로나 이게온 그나 카메로로 와지니까 구구레이 아니까 구구레이 고이나는데 암다이 노라 리키나는데 와, 기니 가로안나 고암 가타와노 이나난데 타메르완남 타와노 타페사이요. 이게 나네데 데상오랑게이 데메톤 스웨이망아 코스데 가타노와 데이프킨 데이탄데 데옹오라 나레이타나 고오암 아니네 이프킨 데이탄이 가노안남 타페사이요. 아야레 데이메톤 폰 데이타이 메간네 나 가카메오고메 타페코라 아이가 가쿠쿠레이 아케폰 코난나고 Kunan naro ika kakakoro o ipon tapia korari kaki tako panaragi ni kakannonguraan kakukurai ko inanan amtay nongongurahame ikan ni. Sinangan di tatay tokoranay mo ina ilo ni Carrie Underwood, Jesus Take the Wheel.